0: 떠돕니다. 농사를 잘 짓는 것을 우리 혁명의 최종대 임무로 내세우시고 가장 과학적인 실천 방략들을 밝혀주신 경연한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오늘날 나라의 농업 생산 전반에서는 근본적 혁신이 이룩되고 그 상승 발전을 담보하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농업위원회 부원 황영진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최고위원회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하신 육사적인 시소인민술에서 농작물 배치소의 방향 전환과 관련하여 웅대한 구상을 밝히신 경리하는 총기소 동지께서는 국가적인 벼와 밀 소유량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필요한 재배 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진적인 재배 방법을 도입하고 영농 작업의 기계화 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일 때 대한 문제, 건조 시설을 꾸리는 것과 함께 밀 가공 능력을 대폭 늘릴 때 대한 문제, 국가적으로 다수학 종자와 필요한 영농 물자들을 보장하는 체계를 쓸수 있게 세울 때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에서 일어난 대변역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식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과 동시에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은 농업 생산에서의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농업 생산 전반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고름고름 솜사바 이끌어주신 절세 위인이 현명한 용도가 있어 사회주의 전야마다에서는 다수학 자랑이 끝없이 넘쳐나고 그와 더불어 우리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학농사의 길만이 풍년의 길, 자신들이 잘 사는 길이라는 확신이 더욱 깊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0: 위대한 애국 헌신으로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감높인 내세워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연한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더 높은 알곡 증산으로 보답해 나가려는 것이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농업위원회 과장 박유철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해마다 수많은 다수학 농장, 다수학 작업반, 다수학 분조들이 배출된 것은 우리 당 농업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는 과제로 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연 1,400여 개의 다수학 농장과 1만 4천여 개의 다수학 작업반, 5만 1천여 개의 다수학 분조가 배출되었고 수많은 농업 근로자들이 다수학자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울 구상을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리하는 총수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사랑찬 다수학 성과로 하늘같은 국민들의 표의 받아보자 이 하나의 열망을 안고 드넓은 영백벌로부터 재령벌, 열도삼천리벌을 비롯해서 북변의 외진 산골농장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농촌에서나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알곡 중산을 위한 지정을 힘있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0: 경연은 총비서 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영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충성과 애국의 뜻으로 굳게 뭉친 인민이 있게 앞으로도 사회주의 전야마다에서는 다수학의 승전도가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3: 당제 고차 대비가 가리킨 새 전망 목표를 향한 정진군 대회의 전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 철돈수 부문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이 7월 수송 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계획 수행 기간 철도성에서는 유일의 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재성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내밀면서 기관차, 객화차들의 실동률을 높여 금속과 석탄, 화학,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 부문과 단위들의 필요한 물동을 제때 시로 나르도록 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했습니다. 수송지휘 부문에서는 연관 부문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중요 화물 수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데 깊은 주목을 돌렸으며 각지 기관 차대의 수송전사들은 5.18 무사고 정식회원인 초가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수송 성과를 계속 확대했습니다. 객화차 부문에서도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면서 제기되는 화차 수리와 정비를 자금적으로 진행해서 화차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철돈수 부문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이달에 들어와서도 두 줄기 레로의 정성의 기적 소리를 더욱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0: 당제 구차 대비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수행에 분개에 나선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투쟁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조선직업 총동맹 제9차 대비를 계기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높아진 데 맞게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면서 노동계급의 악량된 정신력이 증산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중운동 조직과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와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직맹일꾼들이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을 실속있게 전개하면서 실효성 있는 화산선동으로 탄부들을 혁신해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제남탄광 7갱 고속도 굴진소대와 영대청년탄광 1갱 고속도 굴진소대가 7월 계획을 훨씬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가 이룩됐습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풍곡청년탄광의 초급직맹조직에서는 동맹원들 속에 증산의 방도는 과학기술에 있다는 확관 관점을 심어주면서 발파 효율을 제고하고 교대당 채탄량을 늘리기 위한 기술혁신 등을 활발히 벌려 월 생산계획을 140%로 넘쳐 수행하는 데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는 사리원 뜨락도로 부속품공장과 사리원 편집공장에서는 직맹일꾼들이 사회주의 경쟁 목표를 높이 세운 데 맞게 참신한 사상사업으로 대중의 경쟁심을 고조시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기대 다춘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구성방직공장에서 수십 명의 종업원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으며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에서는 150여 명의 연간계획 완수자가 배출됐습니다. 은타광산과 영변전직공장, 숙천군 일용품공장에서도 대중의 드높은 열의 속에 집단적 혁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3: 다음, 더위출란대에서 올해 열파와 관련한 사망자 수가 7월 19일 현재 약 9,800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40도씨로 올랐던 6월 하순에 5천여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7월 13일부터 한 주일 동안에는 1,9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앞으로 열파에 의한 곤현상이 계속될 것이 예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로인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다음, 내리를 안대에서 지속되는 가물로 라인강의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이 강의 수위는 2022년에 관측됐던 최저 수위보다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앞서 16일 이 나라 정부는 가물과 고온 현상으로 물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물 부족 위기가 현실로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허철 오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3일부터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과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3일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사를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조성중앙 방송입니다. 인민 사랑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길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은 우리 당의 제1중대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명 일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 2024년 8월 어느 날 4.25 료관을 찾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새 학기 교수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된 소학반 학생들의 시범 수업을 참관하시었습니다.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들의 구비정령을 구체적으로 려의하시고 수해지역 학생들을 이용하게 될 학용품도 보아주신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시거든 당중앙위원회가 이번에 수해지역의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림시 교육보장 대책을 세우도록 신속정확한 결심을 실행한 데 대하여 긍지스럽고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재복구하는 환경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교육부문과 전 사회적으로 후대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 일꾼들에게 교육사업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떠밀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며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발전과 혁명의 전도가 좌우되는 것으로 하여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교육사업은 당과 정부가 일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받아 안으며 일꾼들은 우리나라를 교육이 발전된 나라, 교육으로 흥하고 강성하는 나라로 일도세우시려는 절세비인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겼습니다. 중시하신 대산건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 공장 건설장을 찾으시었습니다. 학용품 공장 건설장을 찾으시 이후 공사계획 추진 정령에 대해 수려해하시고 현장을 돌아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현재 당에서 중시하고 있는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 공장, 교육기자재 공장 건설은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지난 몇 년간 당중앙전문회의 때마다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로 5년이 되는 이해 중반기까지 공사가 진척되지 못한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것은 경제실무적 조건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당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교구비품 공장 건설장을 찾으셨을 때에도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 공장, 교육기자재 공장은 전국적인 수요를 보장하는 핵심 공장들인 것만큼 건축과 설비 공정 구성에서나 생산 및 생활 환경의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훌륭한 교육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의하는 그 일을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혁명 일화들을 보내드렸습니다.

0: 종합보도입니다. 저국 해방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온나라 천만인민은 주체의 기치 밑에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자주정 입장과 자력독립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시어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저국 해방의 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정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윤미 동문은 일제의 총칼 밑에 신음하던 이 나라 인민들의 마음에 끝없는 격정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며 찾아온 저국 해방은 위대한 수정님의 자주적인 사상과 로선, 현명한 용도의 빛나는 결실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설사 거전에 없는 종식하이고 남들에게 없는 규종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것이라면 혁명가들은 그곳을 서슴없이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조선혁명의 진로,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적 권리다를 비롯한 수많은 러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 임무, 혁명의 동력과 대상, 무장투쟁 러선 등을 조선혁명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덕창적으로 환히 밝혀주셨으며 정파 사대주의자들의 반혁명적 견해와 책동, 그 해독성을 누구도 런박할 수 없는 철의 논리와 확고한 주견으로 폭로분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령님께서는 믿을 것은 인민대중의 힘밖에 없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저국 해방을 이룩할 주체적 용량을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온갖 노고와 심려를 다 기울이셨습니다. 진정 저국 해방의 역사적 대업은 항일대전의 전기간 확고히 견지하고 강화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혁명 사상과 러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주체적 혁명 역량의 과감한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거기한 결실이었습니다.
0: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 속에서 말이나시고 우리 혁명의 연대마다에서 필승의 기치로 되어온 자주의 기치는 오늘 경의하는 정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민의 생명으로 우리 인민의 녹스로 더욱 힘차게 나붙기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유정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오늘 우리 저국의 전원과 위용은 세계 만방에 높이 떨쳐지고 있습니다.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러선의 위대한 승리, 세인을 경탄시키며 펼쳐지고 있는 지방발전과 농촌진흥의 새 시대, 그리고 경제와 문화, 대관계를 비롯한 국가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이룩되고 있는 눈부신 성과들과 보다 늘어나고 있는 인민적 시책들, 정말이지 우리 조국 당후에 펼쳐지고 있는 이 경의적인 현실들은 언제나 인민에게 우거하여 자기 투쟁 전통을 살려 자력갱생하는 종치로선과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세련된 용도가 안아온 빛나는 승리인 것입니다. 진종 절대 위인이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 인민은 자주의 기치, 신념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축혀들고 강대하고 전원 높은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 것입니다.
3: 역사적인 당질 9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 강령을 높이 받들고 근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볼 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8월에 들어와서도 철강제 생산을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에서는 철강제 생산 단위들의 생산 조건과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생산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경제 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굴지의 철강제 생산 기지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현존 생산 공정을 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새로운 공정을 꾸리는 것을 비롯해서 생산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면서 증산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려나가고 있습니다. 항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설비들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철강제 증산의 활로를 힘있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강질 개선을 위한 선진적인 기술과 방법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매일 많은 강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각지 철광석 생산 단위들이 자기 단위에 제시된 정책적 과업과 실천 방도들을 정확히 파악한 데 기초해서 철종광 생산을 늘여 금속공장들의 생산 정상화를 힘있게 밑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무산광산 연합기업소와 온열광산에서 7월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시행한 기세도 높이 솔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종강 품위를 제고하는 등 질 높은 솔종강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기술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솔종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룡광산에서도 채굴 솔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면서 광물 생산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화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비료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산의 열쇠가 과학기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한 화학공업성의 일꾼들은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려 질소 비료 생산 기지들의 생산 공정을 합리적으로 보강하고 그 능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그에 따르는 경제 조직과 지도를 박력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홍 청년 화학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선진 기술과 새로운 조작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일정 계획보다 많은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생산장성의 기본 거리로 틀어진 이곳 일꾼들은 전 공정에 대한 기술 지표들을 다시금 재검토하고 현실 조건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들에서 원가 저하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에 전력을 다하도록 사상 사업을 심있게 벌이는 과정에 선탄 공급 직장을 비롯한 비료 생산의 선행 공정들에서 원단위 저하 사업이 활기 있게 진척되고 암모니아 직장, 1 압축기 직장과 2 압축기 직장, 요소 직장들에서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도 생산의 매 공정마다에서 실수율을 제고하고 설비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매일 높은 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전국의 더 서재 지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변시키는 사업을 윤차별로 추진할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량강도 예수 해산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해산시를 국경관문 도시답게 꾸리기 위해 더안의 일꾼들은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운 데 기초해서 강력한 선전공세를 들이대는 한편 시공조직과 용량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자재보장을 선행시켰습니다. 개건보수공사에 동원된 시공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고장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일념을 안고 공법상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일정별 계획을 드팀없이 완수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시내 중심부의 아파트들과 100여 개에 달하는 상업형 사망들의 외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됐습니다. 시내의 곳곳에 보수 정류소들도 특색 있게 꾸려지어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를 더머해주고 있으며 새로 설치한 가로등들이 밤이면 거리의 운치를 한껏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울림 경관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조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속에 더 3대 혁명 전시관, 해명 공원 등이 북방의 풍치에 어울리는 반올림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뿌리내렸습니다. 더예서는 수천 미터의 상수도관을 새로 누리고 하부망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계획적으로 내밀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태환경과 문화정서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산시 안의 모든 동인민반들에서 꾸리기 사업을 군중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올해 교육사업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려는 교육부문 일꾼들과 교육자들의 열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안남도에서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 프로그램 전시회, 교육지원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에는 도안의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기관들에서 준비한 수백 점의 실험 설비와 기구, 교편물들,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후원단체들에서 마련한 1만 5천여 점의 교육설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들이 출품됐습니다. 도 농촌경리위원회, 도 검찰소, 도 탐사관리국,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평성합성가죽공장 등에서 교육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평성의학대학, 평성공업대학, 평성공업기술대학에서 전시한 전자청진기, 컴퓨터결합 노르발 누름힘 측정장치, 한소편 컴퓨터 종합실습장치는 학생들의 인식 및 실천 실기 능력을 높여주고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평성시 덕성고급중학교와 성천군 성천고급중학교에서 내놓은 실험기구와 건축모방형 장애물 회피 로봇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여러 단위에서 출품한 지능개발교육기제, 레이저 수직수평투영기, 수력발전원리보임기구 등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경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3: 다음, 포르투갈 외무상이 7월 29일 성명을 발표해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포감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최근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을 겨냥한 유태인 종착민들의 폭력 행위와 이스라엘 당국의 종착촌 확장 책동이 의심해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은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티나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고미용송 김일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내일은 8월 3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스무 하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초산, 언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회창, 청달을 비롯한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대관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구장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령성, 상원, 촌내, 고원을 비롯한 평양시와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과 신양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3일부터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3일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화평, 무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밤 예견되는 강수량은 15 내지 30mm입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안북도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 성원을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습한 바다공기의 영향으로 새벽과 오후 사이에 비가 신평, 법동, 화평, 배감을 비롯한 중부 이남 내륙,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와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5 내지 30mm입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삼천, 회창을 비롯한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밤 전반쪽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 낮 최고 기온은 3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으며 청진, 나선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린 후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흐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청진, 나선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산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6도씨, 35도씨, 신의주 27도씨, 35도씨, 해주 25도씨, 35도씨, 사리원 26도씨, 35도씨, 강계 24도씨, 35도씨, 원산 함흥 24도씨, 31도씨, 청진 24도씨, 27도씨, 해산 23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3도씨, 라선 22도씨, 25도씨, 개성 27도씨,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일과 6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일과 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척한 기세도 높이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는 온 나라 천만인민은 러숙하고 세련된 영도력으로 공화국의 전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원 김학수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6년의 주만 신년경축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익을 최상의 경지로 떨쳐가실 헌신분투의 맥락을 엄숙히 다지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 국가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무한한 존경, 자긍심을 또다시 한번 모두 다 함께 만세의 합창으로 폐하자는 것을 제의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만세를 열렬히 손창하셨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사랑과 정이 얼마나 강렬하시었으면 신우주 온실종합병장 건설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도 끝없이 번영할 우리 모두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우렁차게 손창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손창하신 우리 국가 만세 바로 여기에 누구도 따르지 못할 끝없는 애정과 무한한 자긍심을 안으시고 저런 높은 우리 국가를 대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의 고룩한 위인 세계가 있습니다.
0: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원 리예성 동무는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세상에서 으뜸가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일도 세우실 순관 이상을 안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올해에도 거창한 변혁투쟁의 맨 앞장에 서시어 투철한 공격정신으로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겨가고 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장에서 송스러운 우리 혁명의 앞길에 새 표대를 세워준 역사적인 당대회의 폐회에 앞서 모두 다 당제9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저국번영의 연대기에 또 한 페이지를 아로새길 고창한 새변혁의 시대를 힘차게 개척하기 위하여 일심분투에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절세 위인의 허선 그대로 장엄한 5개년 계획의 소막을 여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전망으로 향한 총공격전의 벌교구령이었습니다. 운열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거룩하신 모습, 새로운 평양 본영기에 특기할 경사가 새겨지는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장에 나오시어 선수 준공태풀을 끊으시던 그의 무한한 희열의 세계, 당의 새시대 국방공업 혁명 방침 관철에서 특출한 공헌을 세운 중요 군수기업소에 김일성 훈장을 수여해 주신 숭고한 뜻, 국가본영의 새 전기를 펼치는 과감한 공격전의 진도에 서시어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의 자욱자욱은 전체 인민을 산악처럼 일도 세우고 그들의 애국적 열의와 창의 창발성을 거저시켜 기적을 떠올리는 무비의 힘으로 되고 있습니다.
0: 탁월한 사상비론적 예지와 향도의 옥센 힘으로 공화국의 튼튼한 전립과 융성발전의 휘황한 설계도를 연이어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어머니 조선노동당의 향도를 일심충성 따르고 받들어 모든 꿈과 이상을 실현할 것이며 이 땅 위에 반드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낙원을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3: 개성시에서 당의 용도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의 실효성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령도 업적 단위들이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육 소개실을 비롯한 사상교양 고점들을 정중히 꾸리고 종업원들 속에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당결정관철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정책적 지도, 정치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정중히 모신 시에서는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 대과업 수행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도록 선전선동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도업적 단위답게 총사를 품위있게 꾸리고 면모를 일신시킨 시인민위원회에서는 당의 사상과 숨결이 맥박치는 구호와 표호들을 집중 개시하고 모든 일꾼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책임감을 자각하고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성방직공장에서 사상교양 고점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근로자들을 당에 대한 충실성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고려 성균관 송도사범대학에서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대한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참된 혁명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성시 선주고급중학교, 동연소학교에서도 교육사업의 모든 공정과 계기에 영도사족을 통한 교양을 목적지향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성시 농촌경리위원회 해손남새농장, 의포농장에서 당면한 영농작업으로 들끓는 포전마다에 선전선동 역량을 집중 전개하고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농업정책 관철회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선전원 선동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있는 장풍군 구화농장, 판문구역 재련농장에서도 현장들을 당정책으로 일관된 교양공간, 교양마당으로 만들고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가, 애국적인 근로자들로 준비시키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0: 당제 구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다음의 농사차비를 위한 풀고름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서 고름 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풀배기 계획을 일종대로 내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 용량과 수단을 효과있게 동원 이용하여 매일 풀배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일판을 크게 벌려 현재까지 일정보다 1만여 톤의 풀을 더 배해드린 8군의 농업근로자들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진군과 홍원군, 단촌시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조끼를 놓치지 않게 풀온촌이 풍부한 지대들을 타고 앉아 일선을 다그치면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농장들에서 풀고름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풀배기에 정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풀씨가 앉기 전에 한 단의 풀이라도 더 비해드리기에 평원군과 문덕군, 성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강하천 주변과 산기슭 등의 풀을 말끔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강원도 등지에서도 노력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풀배기와 실어드리기를 비롯한 공정별 작업을 알심있게 하면서 풀더미를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품들여 배해드린 풀더미들의 물고름주기, 흙덮기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3: 각지에서 인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큰 물과 태풍을 비롯한 재송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하천 종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과 각 도시군들에서는 강하천 종리공사에 필요한 운전기재와 노력, 자재보장에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해당 단위 일꾼들이 도안의 강하천도를 빠짐없이 돌아보고 큰물 피해 위험도가 높은 여러 구간의 강바닥 파기를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해당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시군들에서도 무더기 비가 쏟아져도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강하천 바닥 파기와 물길 고추 표기 등을 진행하면서 물 통과 능력을 훨씬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강하천도를 끼고 있는 지역들의 실무 능력이 높고 전개력이 강한 일꾼들을 파견하여 강하천 정리공사에서 기술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제방 대보수와 강바닥 파기를 완강히 밀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에서도 중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지대적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진행 중인 하천 정리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남포시에서도 중소하천들의 정리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을 기동성 있게 보장하면서 성토공사와 장석 입히기 등 하천 정리공사를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0: 그 다음, 키르기즈스탄 대통령과 이 나라를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7월 30일 두 나라 사이의 동맹관계에 관한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쌍방은 회담이 끝난 후 국방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포함해서 도합 12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농공업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계획과 관광 분야에서의 협조 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 2026년, 2028년 투자 분야에서의 쌍무협조계획, 2028년까지의 문화협조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종욱,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4: 무더위 건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3일부터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과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3일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살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말이야. 오늘은 일요일인데 쉬지 않고 떠나가냐?
1: 네, 공장에 좀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0: 어머니, 왜 그러세요?
1: 아니, 내 좀 할 얘기가 있어서.
0: 아유, 네? 바쁘면 어서 나가봐라.
1: 아이, 괜찮아요. 어서 말씀하세요.
0: 갑자기 명예의 약혼식을 하고 벼락같이 결혼식 날을 잡다 보니 바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1: 이야, 어머니, 아이, 정말 미안해요. 일만 일이라면서. 아이, 뭘 도와야겠는지 어서 말씀하세요.
0: 아, 신의 결혼식인데 저도 형님 꾸시려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1: 아, 직장일밖에 모르는 노한테까지 뭘 그런 걱정을 시키겠니?
0: 네.
1: 그 다른 건 다 일 없는데 내가 그 첫날 이불을 좀 맡아주었으면 해서 그런다.
0: 이불이요?
1: 아,
0: 그럼 내 오늘 당장 수매상점에 들려서 제일 멋있는 이불을 사오겠어요.
1: 아니, 아니. 아, 그 수매상점들의 수입산 이불들이 있다는 걸 내 몰라서가 아니다.
0: 네?
1: 분명히 내가 이불 생산 작업반 반장이겠다.
0: 네.
1: 그러니 수입산 이불을 사서 보내는 것보다 너희 작업반에서 만든 이불을 준비해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
0: 아이, 어머니, 아이, 그런데 공장에서 어디 이불을 생산해야 말이지요?
1: 아니, 그럼 이불이 한 채도 아예 없다는 거냐?
0: 공장에서 이불 생산 공정이 완전히 모준 지가 벌써 언제게요? 우리가 생산하는 이불이 수입산보다 질이 떨어지다 보니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도 않고, 아이, 그래서 아예 주저앉았어요.
1: 아니, 그럼 넌 매일 공장에 나가서 뭘 한다는 거냐?
0: 그건 저 거치마대도 생산하고 다른 직장에 자재도 나르고 그 두루두루
1: 뭐라고? 아이고, 아,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사둔 집에 우리 며느리가 이불 작업반 반장을 한다고 자랑삼아 얘기를 했고. 아이고, 랑페로.
0: 어머니, 아이, 정말 미안해요.
2: 용란이, 이젠 그만두자. 아, 난 이렇게 남의 직장에 자재나 날라주는 일을 더는 못하겠어.
3: 맞아.
2: 남들은 공장 석법판에 연간 계획을 안 쓰더라고 용이 사진이 난다는데 이거야 정말.
3: 에휴, 나도 정말 부끄러워서. 아이고, 정말. 이거야 어디?
2: 자, 아니, 동무들은 거기서 또 뭐래? 아, 빨리 월요마리도를 창고에 날라다 쌓지 않고.
3: 할 수 있니? 또 날라야겠구나.
2: 뭘 그래? 난 못하겠다는데.
0: 아니, 뭐라고요?
2: 반장 동지, 난 못하겠어요.
0: 그건 또 무슨 소리야?
2: 우리 보고 이렇게 다른 직장에 월요마대나 나르라니 이거야 어디 선맥이 풀려서 일하겠어요?
0: 뭐?
2: 이럴 바엔 차라리 이불 생산 작업반을 떠나서 아예 다른 직장으로 가든지 해야지.
3: 아니, 버키, 너 정말 다른 데 가려고 그러니?
2: 왜? 못 갈 것 같아? 명색이 이불 생산 작업반이라는 게 이불을 한 채도 생산 못할 바에야 아예 다른 직장에 가는 게 낫지. 용란이, 너도 갈래?
3: 글쎄, 난 어째야 할지.
2: 어휴, 그 답답한 성격. 아,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3: 이야, 반장 동지 앞에서 참아 그런 말이야, 어떡해.
2: 어휴, 됐어. 그럼 넌 여기 남아서 거치마대나 만들려 마.
3: 싫어. 야, 저 반장 동지 다른 직장에 가도 되나요?
0: 아니, 난 절대로 안 보내겠어요.
2: 예?
0: 용란 동무는 물론이고 버키 동무도 절대로 안 보내겠어.
2: 아, 야, 반장 동지, 난 이젠 창피해서 돈은 이불 생산 작업반에 못 있겠어요.
0: 뭐라고? 난 뭐 마음이 편해서 이러는 줄 알아? 물론 동무들의 심정은 이해해. 우리 이불 작업반이 생산은 못하고 이름만 남았으니. 그러나 이불 작업반의 주인이라는 동무들이 어떻게 하나 생산 공정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데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야.
2: 야, 우리도 너무 속상해서 그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보낼 수 없지 않나요?
3: 정말 가지 말이야.
2: 아니, 저기 거아니야.
3: 맞아. 그런데 무슨 일로?
4: 반장당제. 아, 진짜.
2: 아니. 어기. 넌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그래.
3: 글쎄.
4: 반장당제.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경사가 났어요.
5: 뭐?
4: 아, 경사가 났다니까요.
5: 아니 경사라니?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4: 경리하는 김정은 덩지께서 우리 공장의 이불 생산 공정이 주저앉은 실태를 려의하시고 말씀해 계셨대요.
2: 뭐라고?
4: 야,
5: 그게 정말이야?
2: 야, 어기 다시 한번 말해봐.
4: 야, 정말 경리하는 김정은 덩지께서 우리 공장 이불 생산 공정을 꼭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대요.
2: 뭐?
4: 야,
2: 아니.
4: 그래서 지금 지배인 동지방에서 우리 이불 생산 공정 현대화를 위한 협의회를 하는데 빨리 반장 동지도 참가하래요.
2: 야, 우리 반장 동지.
5: 뭐라고? 아니야, 정말 나를 그 협의회에 참가라고 한단 말이냐?
4: 예, 자 빨리요. 상중앙 위원이 부부장 동지도 내려오시고 경호목성에서도 오고 지금 사무총사 앞에 호에서 내려온 승용차들이 줄을 섰다니까요.
2: 야, 이젠 우리 이불 작업반이 다시 살아나게 됐단 말이야. 이야, 정말. 우리요 반장 동지.
4: 야, 빨리.
2: 반장 동지.
4: 빨리요.
5: 아, 그래. 아, 그래.

0: 전사, 만사, 나라의 대그처럼 바쁘신 경외하는 청취자 동지께서 우리 공장에서 이미 오래전에 주저앉은 그 이불 생산 공정까지 마음속 깊이 새겨 계시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공장의 지배인으로서 이 협회의 마당에서 전 정말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1: 지배인 동무, 그건 동무나 나나 마찬가지요. 사실 이불 생산 공정이 주저앉은 문제는 우리 일꾼들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껏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지 않았어. 그러나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불 생산 공정을 꼭 살려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불 생산 공정을 하루빨리 살려낼 수 있겠는지 반장 동무가 주인으로서 먼저 의견을 말해보시오.
2: 저 이불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자면 생산 설비 문제를 우선 풀어야겠는데 그 계획부터 좀 알았으면 합니다.
1: 이불 깃을 보고 발을 펴자는 거겠지. 반장 놈, 지금 이불 작업반에 설비돼야 낡은 단층계 한 대하고 재단 설비가 전부지.
2: 그렇습니다.
1: 그런 상태에선 이불 생산 공정을 살려낼 수 없어.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께서는 우리 민들에게 안겨줄 이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들은 발전된 설비들로 일식으로 새로 갖춰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었어.
2: 아니, 경리하는 김정원 동지께서 그러면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전 또 할 말이 없습니다.
1: 동무들, 인민을 위한 일엔 손만큼 바뀌지 말아야 한다고 늘 가르쳐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시오. 그러니 반장 동문, 설비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인민들에게 안겨줄 멋있는 이불을 하루빨리 생산해내자면 생산 건물이나 생산 환경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의견부터 제기하시오.
2: 예, 생산 건물과 환경 말입니까?
1: 그렇소. 경애하는 청비수 동지 우도에 맞게 안팎으로 손색 없이 현대화를 해야 할 게 아니오. 그러니 어물쩌물하게 재지 말고 대담하게 혁신안을 제기하오.
2: 아니, 부부장 동지, 이렇게 갑자기 물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업반 동무들하고 좀 토의해봤으면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까?
1: 벌써 지배인 이불 작업반에서 충분히 대중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만. 그럼 지배인 동무, 이 동무들에게 시간을 주고 협의회는 다시 조직하는 게 어떻겠소?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모였던 김에 여기에 참가한 일꾼들에게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동무들, 우린 이번에 이불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야 한다고 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청비소 동지의 높은 뜻을 티없는 중성심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꼭 명심합시다.
3: 알았습니다.
2: 부부장 동지, 명심하겠습니다.

0: 의견들을 제기하세요. 육년동호부터, 어? 오소.
1: 야, 조야, 뭐, 구조, 이제라도 생산 설비만 일식으로 갖춰진다면 이불 생산을 꽝꽝 할 수 있지요, 뭐.
0: 아니, 무슨 소리래?
1: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말하고 생산 현장이 멋있어야 제품도 멋있을 게 아니야.
2: 맞아. 맞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 이불 생산을 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못없이 서 있는 저런 기둥들 때문에 지난날 생산에서 얼마나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까?
0: 거기 말이어라. 공간을 얼망설망하게 만드는 조기둥들 때문에 현장 조건이 이불 생산에 맞지 않아 애를

0: 아니 반장아지, 응? 아 그리고 이왕이면 생산건물의 높이도 좀 시원하게 캐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 자리에 이불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게 될 텐데, 아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 예. 글쎄,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러자면 현재 있는 지붕을 아 통째로 드러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0: 아니, 예. 아 그럼 아예 드러내지요 뭐.
2: 예. 예.
0: 어, 천정을 콘크리트 다공판으로 새로 하고, 어.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처럼 멋있는 마감 건재로 장식하면 더 좋지 않아요?
1: 예. 아니?
3: 야, 그러고 보니 완전히 대공사로구나.
0: 아, 그렇지 뭐.
1: 좋아요. 협의회에 재개보자요.
2: 예, 재개봅시다.
3: 재개봅시다, 반장동지.

0: 지붕을 통째로 드러내는 게 용화에서 교계리의 처가지 비용을 벗겨내는 것처럼 정말 벌만하구나. 아, 영혼이 힘을 얻어라. 부끄럽게 주저앉았던 낡은 이발 생산 공정아.
1: 이야, 동무들, 난 사실 우리 작업반에서 토론된 현대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나 하고 걱정했댔어요. 그런데 협의에 참가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동지랑 하루빨리 이불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고 훌륭한 이불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면 다 지지한다면서 적극 동의를 쓸 줄은 정말 몰랐어요.
0: 그러긴 뭘 했어요? 길고 짧고는 대봐야 한다고요.
1: 맞아. 자, 그럼 모두 달라붙어서 벽체도 올리고 전정 공사도 와닥닥 해제끼자요.
2: 예.
1: 건설 분야의 이름난 기술자 기능공들이 떨쳐나서 도와준다고 우리가 주인 꼬시를 못해서야 되겠어요?
0: 예. 걱정 말라요, 반장 동지. 아무렴 주인이 손님이 되겠어요, 뭐.
2: 예.

0: 며느리야, 요즘 생산건물을 다시 확장하는 공사를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겠구나.
1: 어머니, 수고는 무슨, 오히려 성수가 나는데요. 뭐 어머니도 한번 와보세요. 우리 작업반 생산 현장이 얼마나 멋있게 변모되는지 몰라요.
0: 그래서 내 오늘 거기에 지은 사업을 좀 나가려는데 어떠냐?
1: 네? 어머나, 어쩌면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다.
0: 사실은 네. 사돈 집에 얘기를 했더니 아, 명예의 시부모들 분들이 글쎄 거기서 생산한 초디불이 우리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차려지겠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는가 그 하길래.
1: 야,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젠 생산건물 개건공사도 다 끝났어요. 아예 새 공장이 됐어요. 아마 어머니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0: 그래?
1: 네.
0: 아, 그럼 일부러 구경삼아라도 내 거 하겠다.
1: 마침 오늘부터 새 설비들을 들여놓게 돼요.
0: 아, 그래.

0: 간다고 빠내서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구만.
1: 어? 지배인 동지. 네. 새 건물에 현대적인 새 설비까지 일식으로 갖춰 놓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걸 어쩝니까?
2: 지배인 동지, 거기다가 예. 우리 반장 동지의 시어머님이 이렇게 후방 사업까지 나오셨는데 왜 사귀나지 않겠습니까?
3: 예.
2: 어? 이거 쑥떡 하나 좀 드십시오. 어?
4: 안녕하십니까, 지배인 동지.
0: 예, 수고로 오셨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4: 아이고,
0: 예?
4: 난 말이 다 나오지 않수다.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이건 그저 생산 현장이 아니라 너무 희한해서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0: 그래요?
4: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야 생산 현장이 너무 협소하고

0: 생산한 이불도 잘 팔리질 않았어. 어머니.
1: 어머니, 이제 저 솔비로 이불 생산을 시작하면 아 정말 볼만할 겁니다. 예.
0: 예. 옛날부터 자식을 키워 시집장가를 보내면서 이불까지 꾸며 새 살림을 차려주면 자식을 살렸다고 했어. 그렇게 해야 부모 구실을 다 했다는 뜻이지. 그런데 우리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온 나라 부모들이 해야 할 일까지 다 맡아 안으시고 이렇게 훌륭한 이불 생산 공정을 꾸려주셨소.
1: 동무들, 우리 반장동무 시어머니의 이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어. 아, 뭐니 뭐니 해도 그저 이불 생산 작업반은 이불을 꽝꽝 생산해야 재구슬을 하는 거요.
2: 알겠습니다.
1: 아, 반장동무.
0: 네.
1: 이제 곧 생산에 들어가야 할 텐데 뭐 제기되는 문제는 없어?
0: 없습니다. 설비에 장식문이 도안까지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니 우리 반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모두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설비에 정통하겠다고 요리가 대단합니다.
1: 옳소. 아무리 좋은 설비라도 그 주인들이 설비 운영에 정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
0: 그리고 장식문이 도안이 좀 부족해서 반원들에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도안들을 몇 가지씩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1: 오, 그러니 작업반 현상 업무를 저지한 셈이구만. 어?
0: 그렇습니다.
1: 난 조금 지지야. 어? 뭐니 뭐니 해도 새로 생산하는 이불들이 상점에 나가면 쭉쭉 팔려야지. 아, 그전처럼 팔리지 않는 최하 상품이 돼선 절대로 안 되겠어.
0: 알겠습니다.
3: 꾸린 자신 있습니다.
4: 예, 자신 있습니다. 지배인 동지, 이제 우리가 생산한 이불이 상점들에 나가면 아마 조조마다 먼저 사겠다고 사태가 날 겁니다.
0: 자, 동무들, 그럼 약속대로 모두 자기들이 가져온 이불 무늬 도안들을 내놓으세요. 대중합평에서 통과되고 공장에 제출해서 당선되면 생산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3: 이야. 환장 동지, 이건 내가 그린 거예요.
0: 그래? 어디? 괜찮아.
5: 난 우리 아파트에서 사는 미술관이 부탁해서 그려왔어요.
0: 그래? 아니야, 역시 미술가가 그린 게 다르구나.
3: 환장 동지, 내 건 이거예요.
0: 버키돔, 어디 보자. 아니, 아니, 이런 무늬 도안을 어디서 그려왔어요?
4: 이야, 말도 마십시오. 아, 그것도 옳지 않더군요.
0: 어?
4: 어떤 무늬를 제출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0: 응.
4: 아, 글쎄, 길가에서 한 처녀가 입고 가는 옷에 이런 무늬가 있는 걸 봤지요, 뭐.
0: 그래서? 아니, 그럼 길 가던 처녀를 세워놓고 그렸다는 거예요?
4: 예.
3: 그럴 수 있습니다. 포키동진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이란 없으니까요.
0: 맞아, 맞아.
4: 아닌 게 아니라 소녀를 불러세우고 설명을 했지요. 아, 길가에서 부릴 수는 없고.
0: 그래서?
4: 그런데 피뚝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0: 어떤 생각이게?
4: 여거.
3: 선전아.
4: 예, 아, 선전아. 그래서 이걸로 했지요, 뭐.
0: 아니. 야, 괜찮아.
3: 작업반 동지들이 모두 현상 업무에 참가하니까 별의별 무늬들이 다 있구나.
0: 그래.
3: 현상 동지.
0: 응.
3: 이건 제가 그린 도안입니다.
0: 보자. 아니야, 용난 동무가 제출한 무늬. 아, 이건 너무 요란하지 않아?
3: 예. 야, 난 휴식 날에 공업품 상점이란 상점은 다 들어가 보고 이 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그려왔는데.
0: 그래요?
3: 그런데 상점에서 그림을 그리니 사람들이 날 보고 도안 미술가 선생, 아, 이러지 않겠어요?
4: 도안 미술가? 야,
0: 영란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좀 요란한 것 같아.
3: 네.
4: 야, 왜요? 열어날 수도 있죠, 뭐. 우리야 기성 이불을 만드는데.
3: 기성 이불?
4: 오.
3: 기성이요? 기성이지 뭐.
0: 하여튼 공장에 제출해서 통과되면 생산에 들어가자요.
2: 예.
4: 반장 동지,

0: 공장에선 현상 옥모에 당선시키는 기준이 뭐예요?
1: 글쎄, 하여튼 아 보기가 좋아야 할 거고 문제는 잘 팔리게 질을 높이는 거겠지.
2: 맞아요. 전본의 지배인 동지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3: 뭐니 뭐니 해도 새로 생산한 이불은 상점들에 나가 쭉쭉 잘 팔려야지. 재화 상품이 돼선 안 되겠어.
0: 이야, 어디가 지배인 동지 흉내 신통하게 내누나.

0: 젖둥우리들을 보니 이불자재치고는 색깔이 너무 강한 것들도 있는 것 같던데.
1: 지배인동지, 하여튼 생산에 들어가고 봅시다.
0: 그렇게 하기요. 우리 번쩍나게 생산을 해봅시다.
1: 네.

0: 나한테 넘어간다. 이야, 오늘 잘생긴 신랑과 얌전한 신부에게 차려질 첫날이 우린지 모르겠지만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1: 여기도 또 한치 넘어간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불의 이름은 파파파파입니다.
0: 아이고, 쌓아놓은 이불들이 정말 열안하구나. 야, 어때 영란이 멋있지?
2: 그래. 야, 이런 이불을 아까워서 어떻게 그냥 덮고 자겠는지 걱정이다야.
0: 이야, 넌 그저 걱정도 많다. 항상 이런 이불을 덮으면 잠이 저절로 올 것 같은데. 어. 자, 좀 만져봐. 얼마나 폭신하니.
1: 이야, 정말.
3: 아니, 집에 있는 동지가? 집에 있는 동지?
4: 동호들, 지금 경애하는 정미소 동지께서 경애하는 예. 정미소 동지께서 우리 공장에서 이불 생산 공정을 다시 살렸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걱정을 아버지 하시면서 우리 공장에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0: 예. 아니, 집에 정말이
4: 지금 경애하는 정미소 동지께서 여기 이불 작업반 생산 현장으로 오고 계십니다.
0: 아니.

0: 며느리야, 정말 경리하는 김정을 도직해서 너희들이 새로 생산한 이불까지 친히 보아주시려고 그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몸소 생산 현장까지 찾아오셨다니. 예, 어머니.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생산한 이불을 보시며 그처럼 기뻐하실 줄은 저희들도 미처 몰랐어요.
1: 그래, 지배인 동지,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리하는 청부서 동지께서 우리들이 생산한 이불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 예, 지배인 동지.
3: 동무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 현장에 산처럼 쌓아놓은 시제품 이불들을 보시고 겨울 이불도 있고 여름 이불, 봄 가을 이불, 결혼식 이불, 침대 깔기도 있는데 정말 멋있다고. 처녀 정각돌이 시집장가 갈 때 이런 멋있는 이불들을 안겨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0: 동무들, 그런데 새로 생산한 이불들을 친히 만져도 보시고 그 색깔과 장식 무늬까지 세심히 살펴보시던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우리가 생산한 진한 색깔의 이불을 보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울긋불긋한 진한 색깔의 이불 한 채를 유심히 펴보시면서 이런 진한 색깔로 이불을 만드니 좀 천해 보인다고,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상한 색깔로 이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2: 반장 동지.
3: 동무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전에는 이 공장에서 이불을 잘 만들지 못하다 나니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경공업 공장들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질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에서도 이불을 팔 생각부터 하지 말고 먼저 인민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고. 당의 경공업 정책의 운명은 생산한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인민들의 마음을 떠나 우리 당 경호업 정책에 승리되어 생각하

0: 수 없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 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평범한 인민들의 마음을 먼저 사야 한다고 말입니까? 아, 세상, 우리의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 같으신 위대한 어버이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2: 어머니,
1: 어머니, 너무들 그때야 전 깨달았습니다. 인민들이 싫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제품, 인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면 아무리 생산 실적이 높아도 우리당 경공업 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들 우리들이 생산하는 이 이불은 위대한 복무로 위민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불 작업반 반장 순이의 심현수, 그의 시어머니 윤씨의 김정희, 이불 작업반 반은 영란의 김일심, 복희의 김처연, 오기의 진경님, 공장 지배인의 조기용,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성영만. 이상 전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현철작 강희용 연출 방위원실 편집 위대한 복무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무더위 건조한 겁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3일부터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과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3일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살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중년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년가극 금강산의 놀이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년가극 금강산의 놀이는 1970년대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가극 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혁명 가극입니다. 그럼 제2장에서 나오는 음악, 세월이 흘러서 눈이 오는가, 그립던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제3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사회주의 이강산 노래 부르자, 제4장에서 나오는 음악, 자유로운 어버이 그 품이 아니면을 들으시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18분에 시 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오직 인민뿐. 6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7시 17분 오보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 승마 봉사기지.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엔 음악을 보내드리고 9시 오늘 오후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 11시에는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9분 방송국 어머니의 마음 23시 42분 혁명가극 음악감상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3일 월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0하루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송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3,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18분에 시 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오직 인민뿐. 6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7시 17분 오보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 승마 봉사기지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엔 음악을 보내드리고 9시

본으로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 11시에는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오문이 우리 당의 따사로운 품,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6시에는 혁명적 당권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 특집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19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9시 50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 우리식으로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9분 방송국 어머니의 마음, 23시 42분 혁명가극 음악 감상,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채집들이 용사로 흥성이는 희한한 쇠고리를 고를 때에도, 행복 넘친 문화들의 웃음소리 들을 때에도, 가슴 뭉클 울려오는 오보이의 그 음성.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인민만을 받들리라. 하늘 땅을 올리고 천만 가슴 올리던 불같은 그 맥락을 안으시고 비오나 눈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인민만을 안고 사신 우리 원스님. 일편단심 진정을 다해 따르는 인민이 그에겐 하늘이어서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하늘길 배길 천리만리 이른 새벽

금방 가고 또 가시거니 사랑의 자욱새기신 포구인 짠물에 젖은 손을 잡아주셨다는 감격에 젖은 오르곡리 이야기가 있고 러동당 만세소리 울리는 북변인 오보이의 정으로 불행을 가셔준 전설같은 이야기로 창가에 불빛 꽂을 줄 몰라라. 인민은 그이의 심장, 인민은 그이의 존부, 혁명하는 보람을 복된 인민의 모습에서 찾으시는 분, 그이 가슴 속엔 오직 인민뿐. 아, 우리의 김종은 동지, 그이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오보이, 그이는 오모니 우리 당, 극풍 떠나 순간도 못 사는 인민은 그이와 운명의 한 핏줄, 혈연으로 뭉친 일심동체, 그 못으로도 가를 수 없으리라. 인민은 오직 그이만을 심장을 다해 믿고 따르거니

최광일쯤 오직 인민뿐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방송은 정혜륜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수도 시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을 두고 언제나 마음 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8년 8월 3일 세영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아주시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 무궤도전차 공장 직장장 박신혁 동무는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세영의 무궤도전차 생산 정형을 요의하시고 공장을 우리나라 운전기계 공장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공장으로 나라의 여객운수 문제를 푸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중추공장으로 전변시킬 때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번에 만든 무기도 전차와 이번에 만든 무기도 전차를 같은 공정에서 만들었겠는데 외형만 보아도 세형의 무기도 전차가 10년은 앞선 것 같다고 이것만 보아도 사람들이 사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생산 공정 전반을 현대화, 자동화, 흐름성화 할 때 대한 문제, 기술자 기능공 대료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일 때 대한 문제 등 공장의 현대화와 생산 장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축절해 놓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 사랑을 온 녹소로 절감한 날이었습니다.
0: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의 노동계급이 새롭게 만든 궤도전차도 보아주시면서 당의 사상과 로선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특진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에 나아가는 이런 노동계급이 있기

0: 우리에게 뚫지 못할 난관이란 없다고 긍지럽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양 무게도전차 공장 기사장 조인찬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잊지 못할 그날 경례하는 청비성직께서는 우리가 만든 세형의 무기도전차의 첫 선님이 되시오 시운전 운행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성직께서는 인민들이 단잠해둔 깊은 밤 현지에 나오시오 세형의 무기도전차는 낮에 보아도 멋있고 밤에 보아도 멋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도전차와 기도전차가 고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멋있을 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만족해하시던 격려하는 청비서동지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우리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오늘도 생산 정상화의 덤을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한 대의 무기도전차를 만들어도 우리 공장의 것이라고 당당히 자부할 수 있게 바로 이것이 우리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안팎으로 못 들어진 우리 시계 무게도전차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계속 혁신의 불길을 힘차게 지펴올리겠습니다.
2: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지시한 새로운 5기는 계획의 첫 대투쟁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고 있습니다. 당 중앙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제일 가는 제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과감한 투쟁의 날과 달을 줄기차게 이어온 천성 청년 탄광 8갱 서운철 채탄 중대원들이 상반년 기간 많은 석탄을 증산하고 6월 계획을 261%로 넘쳐 완수한 소식은 온 나라를 새로운 기적 창조로 들끓게 했습니다. 조선 사람의 강의한 정신력과 슬기를 남김없이 떨치며 전송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길은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다번져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7월 인민경제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됐습니다. 국가건설의 척후에서 가장 값높은 공훈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석탄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며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 발동에 만사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한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생산자 대중 속에 들어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인식시키는 정치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하면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고지 점령의 선두에서 강력한 견인기적 활약을 할 것을 바라는 당의 뜻을 받들고 순천지구 청년 탄광연합협소 천성 청년 탄광의 탄부들이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7월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천성 청년 탄광 8갱 서운철 채탄 중대원들이 능력의 한계에 대담하게 도전하며 증산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당 앞에 맹세 다진 대로 연간 계획을 7월 25일까지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서운철 채탄중대가 지펴올린 혁신의 불꽃이 애국운동의 불길로 세차게 다번지는 속에 28직동 청년탄광, 령대 청년탄광의 탄부들도 한 교대 도하기, 한 탄차 도하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를 활발히 벌이며 연합협소적인 계획 수행에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을 고조시키며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협소에서 7월 한 달 동안 수천 톤의 석탄을 증산했습니다. 풍곡 청년탄광에서는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 7월 계획을 140% 이상 넘쳐 수행했으며 인포 청년탄광, 남독 청년탄광, 해안 청년탄광에서도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양의 석탄을 캐냈습니다. 안주지구 탄광연합협소, 강동지구 탄광연합협소, 촌내지구 탄광연합협소의 탄부들도 교대 간 협동을 강화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며 석탄산을 높이 쌓았습니다.
0: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자립의 창조정신 창조본대로 생산적 악량을 일으켰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강철지원사들이 장거리 정광수송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산소열법 용광로의 운영기술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한편 원료 연료의 배합 비율을 바로 정하고 선진적인 작업방법으로 선철, 압연강제 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굴지의 쇳돌 생산기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박토 처리를 앞세우고 채굴, 운광, 선광 설비들의 실동률을 끌어올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철정

0: 관광 생사를 1.2배 이상으로 장성시켰습니다. 부령합금철 공장, 흥남전극 공장, 은율광산, 장산광산 등에서도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힘을 넣어 생산을 활성화했습니다.
1: 새 기준, 새 기록 창조의 불길은 화학공업 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남흥청년화균합격소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으로 생산 공정의 기술 경제적 지표들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설비대 조작과 운전을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계획보다 훨씬 많은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천성 청년 탄광 탄부들의 증산투쟁에 호응해 나선 흥남비료균합격소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생산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가치 있는 창의 고안들을 받아들여 7월 계획을 기한전에 결속했습니다. 순천 화학연합격소, 평양 고무공장,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등에서도 원료 연료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공정 간 협동을 보다 강화하여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0: 전력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력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앞세워 석탄 소비량을 급격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7월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발전 설비들의 기술 개건 사업에 힘을 넣고 있는 평양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의 기술자 노동자들이 전력 생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수풍발전소, 장진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태천발전소를 비롯한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도 수력 구조물 관리를 깐지게 하고 과학적인 물 관리 방법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성과를 부단히 확대했습니다.
1: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운정 속에 남포 학생 소년 궁전이 와우도구역 체육전지구에 훌륭히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외국어 서조실, 프로그램 개발 서조실, 선풍금 서조실을 비롯한 서조실들과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이 거뜬히 갖춰진 궁전이 건설됨으로써 학생 소년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로 키울 수 있는 과외교양기지가 마련됐습니다. 시에서는 새 세대들의 교육교양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소년궁전을 번듯하게 일도 세울 목표 밑에 건설 용량을 편성하고 자재보장 대책을 선행시키면서 공사를 박력 있게 내밀었습니다.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후대들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물을 건설한다는 긍지를 안고 선진적인 공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방대한 건축공사를 질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남포 학생 소년궁전 준공식이 2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소창렬 동지, 시안의 일꾼들, 건설자들과 궁전의 교직원 학생 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남포 학생 소년궁전은 우리 아이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아끼고 내세우는 어머니당의 사랑이 떠올린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궁전 일꾼들과 지도교원들이 훌륭한 교육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 당의 크나큰 은정을 새겨안고 재능이 있는 과학자, 예술인, 체육선수 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낼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학생 소년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자국의 미래를 또매고 나갈 혁명 인재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열성적인 후원자, 학부형이 되어 후대 교육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며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궁전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0: 보통 교육부문 교수방법 토론회 및 교양 경험 발표회 2026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앙교수강습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발표회는 학생들을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일 때에 대한 당 정책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교류하고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러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와 발표회에서는 평양시,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등의 보통 교육 부문 일꾼들과 교원, 교양원들이 창조한 새 교수 방법, 교양 경험들이 교육학적 효과성과 인식 교양적 우위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 횃불콥 축구 경기가 2일부터 시작됩니다.

0: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 경기장과 오오리를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에서는 남녀 축구팀들이 각각 3개조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을 치르고 매조에서 1, 2위를 한 팀과 3위 팀들 중 성적이 높은 2개 팀이 준준 결승 단계에 진출하여 승자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 가조, 여명팀, 횃불팀, 제비팀, 소백수팀, 나조, 압록강팀, 기관차팀, 선봉팀, 리명수팀, 다조, 평양팀, 사이어팀, 월미도팀, 경공업성팀, 여자, 가조, 소백수팀, 기관차팀, 압록강팀, 내고양팀, 나조, 평양팀, 제비팀, 리명수팀, 갈매기팀, 다조, 월미도팀, 봉화산팀, 횃불팀. 2일에 진행된 남자축구 경기에서는 소백수팀이 여명팀을 3대0으로, 횃불팀이 제비팀을 2대1로, 여자축구 경기에서는 내고양팀이 소백수팀을 3대0으로, 압록강팀이 기관차팀을 5대1로 이겼습니다.
1: 다음, 러시아 안전기사회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제브가 7월 30일 전노 청년위원단 참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애국주의 교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역사를 계속 왜곡하고 있는 서방 나라들은 나치즘을 타승한 소련의 공적을 과소평가하려는 이데올로기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과 같은 매우 어렵고 극적인 역사적 시기에 애국주의 사업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수군사작전을 보여주는 훌륭한 기록영화와 예술영화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영화들을 제작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정옥, 고명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8도씨로서 평년보다 5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나선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35도씨, 원산 함흥 31도씨, 청진 27도씨, 해산 32도씨, 남포 33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청진 나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신의주 26도씨 35도씨, 해주 26도씨 36도씨, 사리원 26도씨 35도씨, 강계 23도씨 35도씨, 원산 25도씨 31도씨, 함흥 25도씨 31도씨, 청진 23도씨 28도씨, 해산 23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4도씨, 라선 22도씨 27도씨, 개성 26도씨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어 주체 당 건설 위협에 휘황한 진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사상이론 업적은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도 역력히 오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철도성당학교 교원 리인호 선생은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사상이야말로 우리 당의 만년대계를 억척같이 담보해주는 가장 정당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청비성직께서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중공식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계승의 역사적 위협은 당 간부 후비를 무장시키고 키우는 원종당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며 당과 혁명의 양양한 미래를 지향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은 당 간부 양성 기지를 훌륭히 꾸리는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가치관이라는 데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노동계급의 당이 위대한 창건과 영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집권력과 영도력을 유지 강화하여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당 간부 양성의 거점이 든든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당 건설의 현 단계와 전방적 발전에 있어서 당의 투쟁 강령을 완벽하게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중대한 시기에 제시된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혁명적 당건설 위협 수행에서 변함없이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입니다. 전략적 가치관에 관한 사상이 있기에 우리 당은 당과 국가건설, 혁명투쟁의 각 방면에서 능숙하고 견실하게 활약할 수 있는 핵심들의 체계적인 지휘적인 육성과 더불어 필승불패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비상기 강화하며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그 이상의 장구함으로 꿋꿋이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전당 강화의 최전성기를 견인하고 우리 당의 절대의 집권력과 향도력을 연구할 수 있는 새 시대 당 간부 양성의 최고 전당, 가장 권위 있는 혁명대학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된 것은 당 간부 양성을 천사만사에 확고히 앞세워 주체혁명의 계승성과 불패성을 영원히 이어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초음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정력적인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비롯한 당 간부 양성 기관들에서는 유능한 새세대 당일꾼들이 수많이

0: 자라나 우리 혁명의 창창한 미래는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철도성당학교 교원 최남철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 당 간부 양성 기관들 앞에는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계승한 혁명 인재들을 훌륭히 키우는데 모든 힘을 다해 나가야 할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창당의 리념과 정신으로 무장한 비상이 높고 신념이 투철하며 근면하고 열정적인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대로 지향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차적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우리 당의 장관 역사와 당중앙의 혁명 사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어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순관 혁명관 인생관을 삶의 번영으로 간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사상적으로도 견실하고 사업 기품과 풍모에서도 완전히 일신된 세용의 혁명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내므로써 우리 당의 만년대계를 옥토같이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0: 지난 6월 1일 경의하는 청의서 동책에서는 창립 88을 맞이하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축하 방문하시어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사상과 리념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하고 숭고한 투쟁의 기치로 굳건하자면 반드시 도덕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가에게 있어서 투철한 사상과 함께 고상한 도덕은 신념과 인격을 다잡아주는 쌍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도덕의식을 심어주고 도덕적 풍모를 세련시켜주는 것을 사상무장 못지않은 중요한 교육학적 과정으로 틀어지고 모든 학생들을 순결한 혁명적 양심과 도덕의식을 지닌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 당 강화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당중앙의 불멸의 지침이 있고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높이 축해들고 당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전체 당원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이 있기에 조선노동당은 성스러운 위협에 빛나는 승리를 줄기차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2: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투쟁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족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 날아치고 있습니다. 당 중앙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제일가는 재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과감한 투쟁의 날과 달을 줄기차게 이어온 전성 청년 탄광 발갱 서운철 채탄 중대원들이 상반년 기간 많은 속탄을 증산하고 6월 계획을 261%로 넘치어 완수한 소식은 온 나라를 새로운 기적 창조로 들끓게 했습니다. 조선 사람의 강렬한 정신력과 슬기를 남김없이 떨치며 천성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길은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타번져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7월 인민경제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책임감을 안고 기계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기급이 대상 설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여러 가지 지구 장비들을 효과 있게 이용하고 가치 있는 창의 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전동기 생산을 일정대로 내밀었습니다. 평양 3.16 전선종합공장, 평양 베아링공장, 안주펌프공장, 문천발부공장 등에서도 생산 공정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제품의 질 양적 장성을 위한 기술혁신 사업에 힘을 넣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18 무사고 정시견인 초가운동의 불길 높이 철도운수부문 수송전사들이 전국적인 7월 화물수송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평양철도국에서는 료차 편성을 기동적으로 하면서 수송의 신속성과 원활성 보장에 주력해서 수송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했습니다.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안고 함흥철도국의 승무원들은 기관차 실동기 대수를 늘리고 운행구간에 알맞는 운전조작법을 능숙하게 활용해서 실적을 냈습니다. 개천철도국과 청진철도국에서도 화차 회귀 일수를 줄이고 정량보다 더 많은 물동을 수송하기 위한 집단적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맡겨진 수송과제를 드팀없이 수행했습니다.
0: 채취공업 부문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여 광물 및 유색금속 생산을 장성시켰습니다. 배가 된 용기와 분발력으로 연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 금골광산 4호갱 리송일 청년굴진소대, 7일갱 운광4소대, 영광갱 박태선 용소대를 비롯한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여러 단위에서 종전보다 운광능력과 발파능률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장림광산에서 암질 조건에 따르는 효율적인 천공 및 발파 방법을 받아들여

0: 7월 계획을 기한 전에 결속했으며 영유광산, 풍년광산, 증산광산에서 주요 설비들의 기술 지표들을 개선해서 정전보다 일 생산량을 제고했습니다. 12월 5일 청년광산, 미원광산, 시중광산 등에서도 운반 개통의 원활성을 보장하고 작업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혁신 성과들을 담구 도입하여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문평제련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영예 시간을 단축하고 전기료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한편 공정관리의 과학화 실현과 제품 실수율 제고에 총력을 집중하여 매일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1: 리모 부문의 노동계급이 세전망 목표 달성을 위한 진군에 박차를 가해서 전국적인 7월 통나무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자강도 리모관리국과 평안북도 리모관리국, 량강도 리모관리국에서는 단위별 실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계획 작성과 임무 분담을 구체화한 데 기초해서 자재, 설비 보장 대책을 적시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 힘을 넣어 단위 시간당 체불량을 늘렸습니다. 함경남도 리모관리국과 함경북도 리모관리국 등에서도 산지 통나무 생산을 장성시키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7월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각지 곤재 생산 단위들이 세기적 세기록 창조로 들끓었습니다. 진실한 애국충신, 진짜배기 혁명가들이라는 최상 최대의 감높은 평가를 안겨준 당중앙의 하늘 같은 믿음과 기대를 생명으로 간직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비 조작 방법들을 탐구 도입하고 순회 점검을 실속 있게 해서 계획보다 1만 톤의 세멘트를 증산했습니다.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계통별에 따르는 설비들의 감시와 점검을 책임적으로 하고 분쇄 설비들의 성능을 갱신해서 생산성을 높였으며 천내리 시멘트 공장 등에서 새 기술 도입 사업에 힘을 넣어 계획 수행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대한친선유리공장에서 생산의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실적을 올렸으며 천리마 타일 공장에서도 계획보다 많은 양의 타일을 생산했습니다.
0: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제품의 질양적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신의주 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에서 합리적인 기대 순회 방법, 능률적인 실익기 방법을 활용하여 7월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질 제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원산 구두공장과 평양 구두공장, 류원 신발공장, 신의주 신발공장과 평양 양말공장, 선교 편집공장, 함흥 편집공장 등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제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으며 평양 화장품공장, 신의주 화장품공장, 함흥 용해군인 수질용품 공장에서도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산성적인 7월 물고기 잡이 계획이 완수되었습니다. 평안남도 수산관리국 문덕수산사업소, 평안북도 수산관리국 운전수산사업소에서 수역별 물 흐름 조건에 맞는 안강망 작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물고기 잡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서 계획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함경북도 수산관리국 김책수산사업소, 청진수산사업소, 함경남도 수산관리국 홍원수산사업소, 강원도 수산관리국 송도원 수산사업소 등의 오로공들도 해양 조건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중심어장에 대한 탐색의 적중률을 높이고 물고기의 회유 상태에 따르는 능률적인 오로 방법을 활용해서 실적을 냈습니다.
1: 다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7월 30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핵무력 정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와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공약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시종일관 자위적이며 방어적인 핵전략을 실시하고 핵무력을 국가 안전에 필요한 최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그 어떤 형식의 핵군비 경쟁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의 핵무력은 핵전쟁을 억제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수호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역량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림경순, 김충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추위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기마,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8도씨로서 평년보다 5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문산,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나선시는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35도씨, 원산 함흥 31도씨, 청진 27도씨, 해산 32도씨, 남포 33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청진, 나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신의주 26도씨, 35도씨, 해주 26도씨, 36도씨, 사리원 26도씨, 35도씨, 강계 23도씨, 35도씨, 원산 25도씨, 31도씨, 함흥 25도씨, 31도씨, 청진 23도씨, 28도씨, 해산 23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4도씨, 라선 22도씨, 27도씨, 개성 26도씨,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 gün들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일 조선동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일 조선동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일과 9일 조선동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0일 조선동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소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책이업 이끄시는 졸세의 위인. 경례하는 김종훈 농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민 위촌을 저암용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서 깊은 수도 평양의 교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하는 세계 1류급의 대중 승마 봉사 기지인 미림 승마 구락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 넘친 우리 생활 속에 승마 바람이라는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주는 이곳에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포착하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의 차옥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버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 승마봉사 기지.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줄 승마봉사 기지 건설을 위해 인민군대의 기마 훈련장을 찾으셨던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발자취가 역력한 이곳에 오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동행한 일꾼들의 가슴은 후둥후 올랐습니다. 기마 훈련장의 곳곳을 돌아보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말에 오르시오 주로를 달리시었습니다. 한 바퀴 또한 바퀴 기마주로의 상태를 세세히 가늠해 보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로의 상태가 괜찮다고 이 기마 훈련장은 승마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기마 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릴 것을 구상하고 해당 부문의 형성안을 만들 때에 대한 과업을 주었으며 오늘은 훈련장의 실태를 직접 요해하려고 시온지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미림 승마구락부 흉흉사족교양실 강사 엄영옥입니다. 오후 회의인가 경례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중앙 동물원을 찾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을 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내리기 싫다고 떼지를 쓰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시던 경애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장군님, 우리 어린이들이 말을 싣고 타보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말씀을 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이제 앞으로 꼭 인민들을 위한 대중 승마 시설을 갖춰주자고 사랑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날의 그 약속을 심장에 새기신 경례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마가울의 그찬 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2012년 11월 18일에 또다시 인민군대 기마 훈련장을 찾으시었습니다. 경례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우리가 인민군대 기마 훈련장을 현대적으로 개관하자는 것은 장군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유산을 더잘 꾸리고 더 권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돈벌이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과업을 우리 인민군대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군 건설자들은 경련인 김정은 동지의 그 말씀을 받들고 착공을 시작해서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세계 인력

0: 고베 대정의 순마봉사 기제로 훌륭히 일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계 인류급의 대중 승마봉사 기제를 하루빨리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실 불같은 염원을 안으시고 설계와 시공의 모든 공정이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완성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송기소 동지, 불철주야의 헌신과 노고의 사연을 전하는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깊은 밤에 이어 다음날 새벽에 또다시 건설 현장을 찾아주신 2013년 10월에 가슴 뜨거운 사연도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미림 승마구락부 부원 리철용 동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1: 2013년 10월 4일 경리하는 총기소 동지께서 우리 미림 승마구락부 건설장에 도착하시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일꾼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경리하는 구이께서 불과 몇 시간 전인 10월 3일 깊은 밤 이곳을 찾으시어 건설 종용을 유예하시며 지도해 주시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사 건물의 외부 벽체, 내부의 바다, 벽면의 미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결함들을 심각하게 지적하시고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에야 이곳을 떠나신 경리하는 총기소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건설장 찾으셨으니 일꾼들은 재수로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리하는 총기소 동지께서는 좀 전에 자신께서 여기에 와서 봉사 건물을 돌아보고 건설을 고칠게 한 데 대해 대개 비판하였는데 그대로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다시 왔다고 자정이 폭 지났지만 건설 대상들을 돌아보면서 부족점을 지적해주고 필요한 대책을 쉬어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앞장에서 먼지가 있는 건설장을 다시금 돌아보셨습니다. 경례하는 총기소 동지께서는 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나타난 부족점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강력한 설계 집단과 건설 영역까지 공사에 동원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서야 건설장을 떠나시었습니다.
0: 사람들 모두가 깊은 잠에 들어있던 그 시간, 인민의 밝은 웃음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그이께서 바쳐가신 이런 불같은 헌신과 노고 속에 미림 승마 구락부는 건축 미학의 새로운 경제를 개척한 시대의 본보기적 창조물로 우리 인민들은 물론이고 이것을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경탄을 금치 못하는 세계 인류급의 대중 승마 봉사 기지로 훌륭히 소산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형성과 시공의 모든 측면에서 이곳을 찾아올 인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하나하나 일깨워주신 문제들은 또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 건설 중에 있던 구락도를 찾으신 그이께서 실내 승마 훈련장의 현관 문 앞에까지 찾기를 낸 문제를 엄하게 지적하신 이야기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일꾼들은 승마 구락부가 아직 한창 건설 중이어서 지대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생땅이 드러나 젖은 날이면 흙탕이 발에 밟히고 나는 그런 험한 길에 경리하는 총비소 농지를 모실 수 없어 실내 승마 훈련장의 현관문 앞까지 찾기를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의 속생각을 헤아려 보신 그이께서는 이 건물은 자신께서 이용하자고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것이다. 대중이 이용하는 봉사시설에 이런 찾기를 내면 인민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현관 문 앞에까지 낸 찾기를 없애도록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한 승마구라. 바로 여기에 미림 승마구락부의 근본 성격이 있고 그의 참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미림 승마구락부 흉명사적 교양실 강사 오명옥 동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름난 경마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일부 자본과 특권 계층의 봉사를 위해서 진행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단련을 위한 이런 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본질과 사명과 특성에 있어서 다른 나라

0: 봉사에 비한 우리나라 세계 1류급의 대중 성모 봉사 기질의 우월성이 있는 곳입니다.
1: 진리의 승마 훈련장에 대형 교포호를 놓아줘 이것을 찾는 인민들이 말을 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도록 가르치심을 주시고 거울의 뒷면에는 옷을 골 수 있도록 해줄 때 대해서도 일일이 깨우쳐주신 경의하는 송비소도 없는지 진정 인민들에게 열 백을 주시고도 빠진 곳이 하나라도 있을 세라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오보이의 다심한 사랑이 있어 미림 승마꾸락부는 사소한 선색도 없는 만점짜리 장점을 인민들 누구나 생의 희열과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대중봉사기지로 일떠설 수 있었습니다.
2: 김준수입니다. 준비를 사립니다. 내가 단 이 말은 이름이 진주입니다. 남방아 때서 어머니와 함께 말 타러 왔습니다. 정말 재미납니다. 앞으로 방학 기간에 계속 오려고 합니다.
1: 오늘 이것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 앞에 펼쳐진 경쾌한 주로를 달리며 인민을 위하시는 경려하는 총비소 동지의 불같은 사랑의 세계 그의 계시요 나날이 늘어나는 새 생활 새 문명과 더불어 더 가깝게 더 빨리 다가오는 눈부신 미래를 가슴 뜨겁게 안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야는 종비소 동지의 크나큰 은종 속에 서산한 미림 승마구락부와 더불어 전국에 이뤄본지는 승마바람 새로운 희열과 낭만으로 가득 찬 오늘의 우리 생활과 더불어 인민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끝없이 울려퍼질 것입니다. 오보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 승마봉사기지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무도히 건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히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룡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주체조선이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신념의 노래.

0: 이 시간에는 8월 3일 월요일의 노동신문을 개간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일면이 상원과 천송이 증산 기색이 온 나라가 발맞춰 나간다. 이런 제목으로 인민경제 요로 부문 단위에서 7월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한 소식과 당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도당위원회들의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당을 따르는 길에서 자력의 신념은 100배 진다. 이런 제목으로 조국당이 끊임없이 마련되는 번영의 실체들을 가슴 뜨겁게 안아보며 쓴 글과 우리식 복원 현대화를 위하여 바치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혁명 일화들을 싣고 조국의 체남단에서 안아보는 당 정책의 생활력 이런 제목으로 개풍구역을 찾아서 쓴 글을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상원의 3대 혁명 경험 이런 제목으로 전국의 시군 연합기업소들 중에서 제일 먼저 3대 혁명 붉은기 단위의 영예를 지닌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사업을 놓고 쓴 글을 엉근 한 면에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황해남도 벽성군의 농장들에 깃들어 있는 애국의 고귀한 전통과 자랑스러운 전 세대들에 대한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깨끗한 양심을 혁명 처서에 바쳐가는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과 전진과 혁신의 원동력 이런 제목의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엄연히 각지에서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소식과 자체의 과학기술 용량 강화와 선진과학기술 도입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고 있는 170여 개 단위가 7월에 모범기술혁신단위 칭호를 새로 쟁취한 소식, 석탄 생산에서 우위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위로 되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단천지구 광업천국 사포수지 군구 생산사업소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강원도 리목관리국에서 매일 높은 통나무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남포 학생선연공전이 새로 건설돼서 준공식을 진행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보통교육부문 교수 방법 토론회 및 교양 경험 발표회 2026이 진행된 소식과 횃불컵 축구 경기가 시작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6면이 문용한 인간이 세 가지 증표 이런 제목으로 누구나 문용한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면 높은 지식과 고상한 도덕 품성, 풍만한 정서 이세 가지 증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데 대해 쓴 글을 사진과 함께 싣고 사비주의 우리 집에 꽃피어난 얘기를 전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스라엘이 파렴치한 영토 강탈 책동을 폭로한 글과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노동신문을 개간해드렸습니다.
1: 무도의 고온 경고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의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